0: 战场，你嚟做乜嘢？
1: 我系嚟打鬼子嘅稀有司令，
0: 义勇队只冲后勤，你唔知噶，快走！
1: 我哋打嘅鬼子唔比你哋少，
0: 呀，仲几硬颈添，不过算一条好汉啊！营长，鬼子坦克又打上嚟啦！
2: 被炸个包，我要炸毁敌人坦克。
0: 是，
1: 队长，等我嚟，
0: 等我嚟，
1: 等我嚟，
0: 等我嚟，等我嚟。我系营长，听我嘅，
2: 直加龙跟我上，所有人火力
1: 接住。
0: 是。

0: 良宵难错过。
1: 师凤，师凤啊，你个平哥嚟咗啦，快啲开门啦！
2: 大少爷，你唔好嚟咯。
1: 点解啊？
2: 请你翻去书斋早啲休息罢啦。虽房飞短流长，我哋一错又不能再错嘅。
1: 唉，好心啦，师凤，麻麻地啦，师凤。嗱，我入嚟见一见你，我就走噶啦。唔该你方便埋呢一次咁多啦。啊？
2: 哎呀，真系怕咗你啦。嗱，咁你入嚟啦。
1: 哦，师凤，师凤，点解你咁忍心唔见我啫？吓、啊、吓、啊？
2: 我怕大少爷。
1: 又叫我做大少爷啦？我都话冇人嘅时候叫我做平哥啦。你怕乜嘢啫？啊？
2: 大少